그러면은 조크링 반다 사랑니 반다고 불려면은 그러면은 하버니 꼭 반다 아버님 약으로 그러면은 본너루프니니 그런 거 자두네를 잡무 그러면 그러니 꼭그룹 반다네 아베당으로 아가시바니 아거더라 아버님은 파이크에 띠니 허니 꼭그룹 반다 저도는 허가함